0: 원두는 잡아.
1: 망 잘난 거야, 부안당.
2: 원두만 업보러.
1: 이긴 지치, 지치. 꽃이 방안 물어 부었던 야외부터. 지치, 아유. 아야, 듣고 막 이제. 와, 그 부하라. 말한 말아, 들라 앞에서 말씀을 듣고, 이거 영현이. 듣고 막 이제.
0: 여기 있

가는 게 까탈이 또 와우. 행강 몽구행 가사트리안 빵을 벌어 공소. 까띵아 수많은 아유 대위께서 왔니. 날 알랑가하는 거 잤던 건 들이버린 건 어렵고 신암 양아라째 간땐 얼렁인 잽도 무홍 연유원 드마뜬 그스티 강아가리여 자켓 묵히 건 어렵고 땅사삐나 유노는 가라 하랬잔 반야야 신암버린 글랍럽밭 각야땡 만나 대비께 서만이 드피니 말아삐 행강으로 고산분 군드림을 맡겨낸 가사들이안 시끄러리 난 꼴깡 잤지요 바탕이 뿔리경 어렵고